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강한 대형 태풍 13호 돌핀이 5일 오전 6시에 일본 남쪽에서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아마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해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5일부터 아마미 지방에서는 6일에는 파도가 강해져 5일 예상되는 파도의 높이는 오키나와 현에서 9m,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9m, 아마미 지방에서 6m입니다. 태풍의 접근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 5일 오키나와 현에서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그리고 6일의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40m, 아마미 지방에서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60m, 아마미 지방에서 35m로 전망돼 오키나와 현에서는 일부 가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렬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는 등의 대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쯤에 걸쳐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규슈 남부와 시코쿠에서는 높은 파도에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여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4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2,499만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를 입은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물자를 전달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 여엔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사용해 음료수 등 식료품 외에 간이용 쿨러 등을 조달해 재해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 의한 가설 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여엔, 통행 금지가 계속됩니다.

0: 계속되는 큐슈 자동차도와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 등에 206억 여엔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1: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저가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AI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관련한 항목을 신설해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장기전을 상정한 전쟁 계속 능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동시에 AI나 반도체 등의 선진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방위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장비품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연대는 중대한 우려이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기술해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된 방위백서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서는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4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주조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직접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조 총괄 공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정부는 미국인의 영주 허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총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수입 요건으로서 가구당 연간 총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와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수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자가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인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 요건을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은 자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기존의 운용을 이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지난달 별세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의 인기 작품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작이 5일 발매됐습니다. 이에 맞춰 도쿄 도내의 서점에서는 4일 밤 시리즈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백야행과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로 알려진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는 지난달 23일 6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씨의 최신작 영원의 기억은 천재 물리학자가 전문 지식을 구사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가 되는 장편 미스터리입니다. 발매를 앞두고 4일 밤 도쿄 신주쿠구의 서점에서는 시리즈의 역대 담당 편집자 4명이 등장했습니다.

단에 작품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중 문고본을 담당했던 편집자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작품이 많이 있어 시대가 히가시노 케이고시를 쫓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읽어도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히가시노 씨의 작품은 모두 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품들인데 자신은 미스터리 작가다라고 항상 말했고 최신작은 미스터리 작가 중에 미스터리 작가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쓴 감동을 초월한 구국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후 사전에 예약해 모인 약 50명의 팬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오전 0시를 맞이하자 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 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おいで おいで.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4: 猫는
0: 고양이.
4: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4: 好きです.
0: 에?
4: 好き는
0: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4: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4: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4: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4: 스키데스
0: 에

0: 좋아하다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코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です를 생략하고
2: 好きです
0: 대신에
2: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0: 私は를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4: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 뭘 좋아해요?
2: 食べ物는
0: 음식.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2: 나니는
0: 의문사로 무엇이라는 뜻이죠.
2: 나니가 스키데스까?
0: 는 뭘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4: 스시가 스키데스.
1: 초밥을 좋아해요.
0: 초밥은 해외에서도 유명하죠.
1: 네,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2: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寿司が好きです.
1: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2: J-POP,
0: J-POP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J-POP가 好きです. J-POP가 好きです.
0: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2: manga,
0: manga입니다.
1: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manga가 好きです. manga가 好き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本当ですね.
2: 本当는
0: 本当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2: 本当ですね는
0: 정말 그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1: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本当ですね.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가와이.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6: 本当にかわい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7: 猫 カフェ って リラックス できるよね.
5: 本当ですね.
7: 마이크도 一緒に 팝 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 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좀 색다른 커피숍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대화에 나온 고양이 카페처럼 일본에서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카페로는 고양이 외에도 올빼미 카페나 토끼 카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은 동물을 좋아하는 손님끼리 금세 친해질 수 있겠네요.
0: 네, 이 밖에도 메이드 차림을 한 점원이 주인에게 주인님 고슈진 사마라고 부르면서 접대하는 메이드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족욕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1: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강한 대형 태풍 13호 돌핀이 5일 오전 6시에 일본 남쪽에서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아마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해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5일부터 아마미 지방에서는 6일에는 파도가 강해져 5일 예상되는 파도의 높이는 오키나와 현에서 9m,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9m, 아마미 지방에서 6m입니다. 태풍의 접근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 5일 오키나와 현에서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그리고 6일의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40m, 아마미 지방에서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60m, 아마미 지방에서 35m로 전망돼 오키나와 현에서는 일부 가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렬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는 등의 대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쯤에 걸쳐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규슈 남부와 시코쿠에서는 높은 파도에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여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4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2,499만 엔을 지출해 2,499만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를 입은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물자를 전달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여 엔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사용해 음료수 등 식료품 외에 간이용 쿨러 등을 조달해 재해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 의한 가설 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여 엔, 통행 금지가 계속되는 큐슈 자동차도와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 등에 206억여 엔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0: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저가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AI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관련한 항목을 신설해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장기전을 상정한 전쟁 계속 능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동시에 AI나 반도체 등의 선진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방위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 장비품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연대는 중대한 우려이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기술해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된 방위백서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서는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4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주조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직접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조총괄공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정부는 미국인의 영주 허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수입 요건으로서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와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수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자가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인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 요건을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은 자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기존의 운용을 이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지난달 별세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의 인기 작품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작이 5일 발매됐습니다. 이에 맞춰 도쿄 도내의 서점에서는 4일 밤 시리즈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백야 행과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로 알려진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는 지난달 23일 6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씨의 최신작 영원의 기억은 천재 물리학자가 전문 지식을 구사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가 되는 장편 미스터리입니다. 발매를 앞두고 4일 밤 도쿄 신주쿠구의 서점에서는 시리즈의 역대의 담당 편집자 4명이 등단해 작품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중 문고본을 담당했던 편집자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작품이 많이 있어 시대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를 쫓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읽어도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히가시노 씨의 작품은 모두 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품들인데 자신은 미스터리 작가다라고 항상 말했고 최신작은 미스터리 작가 중에 미스터리 작가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쓴 감동을 초월한 구국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후 사전에 예약해 모인 약 50명의 팬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오전 0시를 맞이하자 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2: 可愛い。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 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5: 猫는
0: 고양이.
5: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5: 好きです.에
0: 好き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5: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5: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5: です를
0: 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0: 私は를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3: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나니가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3: 스시가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 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J-POP が好きです。J-POP が好きです。
0: 漫画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漫画는
5: 漫画、漫画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6: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6: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강한 대형 태풍 13호 돌핀이 5일 오전 6시에 일본 남쪽에서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아마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해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5일부터 아마미 지방에서는 6일에는 파도가 강해져 5일 예상되는 파도의 높이는 오키나와 현에서 9m,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9m, 아마미 지방에서 6m입니다. 태풍의 접근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 5일 오키나와 현에서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그리고 6일의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40m, 아마미 지방에서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60m, 아마미 지방에서 35m로 전망돼 오키나와 현에서는 일부 가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렬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는 등의 대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쯤에 걸쳐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큐슈 남부와 시코쿠에서는 높은 파도에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여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4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2,499만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를 입은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물자를 전달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 여엔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사용해 음료수 등 식료품 외에 간이용 쿨러 등을 조달해 재해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 의한 가설 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여엔, 통행 금지가 계속되는 큐슈 자동차도와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 등에 206억 여엔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0: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저가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AI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관련한 항목을 신설해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장기전을 상정한 전쟁 계속 능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동시에 AI나 반도체 등의 선진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방위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장비품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연대는 중대한 우려이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기술해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된 방위백서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서는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4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주조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직접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조 총괄 공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정부는 미국인의 영주 허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수입 요건으로서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와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수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자가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인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 요건을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은 자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기존의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지난달 별세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의 인기 작품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작이 5일 발매됐습니다. 이에 맞춰 도쿄 도내의 서점에서는 4일 밤 시리즈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백야 행과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로 알려진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는 지난달 23일 6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씨의 최신작 영원의 기억은 천재 물리학자가 전문 지식을 구사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가 되는 장편 미스터리입니다. 발매를 앞두고 4일 밤 도쿄 신주쿠구의 서점에서는 시리즈의 역대 담당 편집자 4명이 등단해 작품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중 문고본을 담당했던 편집자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작품이 많이 있어 시대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를 쫓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읽어도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히가시노 씨의 작품은 모두 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품들인데 자신은 미스터리 작가다라고 항상 말했고 최신작은 미스터리 작가 중에 미스터리 작가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쓴 감동을 초월한 구국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후 사전에 예약해 모인 약 50명의 팬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오전 0시를 맞이하자 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2: 可愛い。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おいでおいで.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0: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1: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는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는 고양이. 는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에 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라고 하면 됩니다. 고양이
3: 猫를
1: 좋아하는 경우에는
3: 猫が好きです. 네코.
1: 라고 합니다.
0: 네코 스키 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3: 스키 데스.
1: 에?
3: 스키.
1: 좋아하다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0: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코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1: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3: です.
1: 를 생략하고
3: 스키 です.
1: 대신에
3: 스키.
1: 라고만 해도 됩니다.
0: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 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1: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3: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1: 처럼
3: 私は.
1: 를 분명히 말한 거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1: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寿司が好きです。
1: 뜻을 확인할까요?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0: 음식은 뭘 좋아해요?
3: 食べ物.
1: 는 음식.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3: 何?
1: 는 의문사로 무엇? 이라는 뜻이죠.
3: 何が好きですか?
1: 는뭘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2: 寿司が好きです.
0: 초밥을 좋아해요.
1: 초밥은 해외에서도 유명하죠.
0: 네,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寿司が好きです.
0: 잘 따라하셨나요?
1: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3: J-POP. J-POP.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J-POP가 好きです. J-POP가 好きです.
1: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3: 망가, 망가.
1: 입니다.
0: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망가가 好きです. 망가가 好きです.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1: 本当는
3: 本当.
1: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3: 本当ですね.
1: 는 정말 그래요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0: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本当ですね.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可愛い.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6: 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7: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8: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7: 本当ですね.
9: 마이크도 이시조니 팝컬처.
0: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조금 색다른 커피숍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대화에 나온 고양이 카페처럼 일본에서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카페로는 고양이 외에도 올빼미 카페나 토끼 카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0: 네,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은 동물을 좋아하는 손님끼리 금세 친해질 수 있겠네요.
1: 네, 이 밖에도 메이드 차림을 한 점원이 주인에게 주인님 고슈진사마라고 부르면서 접대하는 메이드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조교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0: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강한 대형 태풍 13호 돌핀이 5일 오전 6시에 일본 남쪽에서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아마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해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5일부터 아마미 지방에서는 6일에는 파도가 강해져 5일 예상되는 파도의 높이는 오키나와 현에서 9m,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9m, 아마미 지방에서 6m입니다. 태풍의 접근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 5일 오키나와 현에서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그리고 6일의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40m, 아마미 지방에서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60m, 아마미 지방에서 35m로 전망돼 오키나와 현에서는 일부 가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렬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는 등의 대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쯤에 걸쳐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큐슈 남부와 시코쿠에서는 높은 파도에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여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4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2,499만엔을 지출해 2,499만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를 입은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물자를 전달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 여엔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사용해 음료수 등 식료품 외에 간이용 쿨러 등을 조달해 재해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 의한 가설 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여엔, 통행 금지가 계속되는 큐슈 자동차도와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 등에 206억 여엔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0: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저가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AI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관련한 항목을 신설해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장기전을 상정한 전쟁 계속 능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동시에 AI나 반도체 등의 선진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방위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 장비품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연대는 중대한 우려이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기술해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된 방위백서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서는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4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주조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직접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조총괄공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정부는 미국인의 영주 허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수입 요건으로서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와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수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0: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자가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인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 요건을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은 자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기존의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지난달 별세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의 인기 작품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작이 5일 발매됐습니다. 이에 맞춰 도쿄 도내의 서점에서는 4일 밤 시리즈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백야행과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로 알려진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는 지난달 23일 6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씨의 최신작 영원의 기억은 천재 물리학자가 전문 지식을 구사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가 되는 장편 미스터리입니다. 발매를 앞두고 4일 밤 도쿄 신주쿠구의 서점에서는 시리즈의 역대의 담당 편집자 4명이 등단해 작품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중 문고본을 담당했던 편집자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작품이 많이 있어 시대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를 쫓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읽어도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히가시노 씨의 작품은 모두 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품들인데 자신은 미스터리 작가다라고 항상 말했고 최신작은 미스터리 작가 중에 미스터리 작가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쓴 감동을 초월한 구국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후 사전에 예약해 모인 약 50명의 팬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오전 0시를 맞이하자 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 오타베테이마스.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헌토니 카와이네.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와타시와 코노코가 스키.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네코 카페 때 리락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헌토 데스네.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0: 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1: 스키데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고양이
1: 네코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1: 네코가 스키데스
0: 라고 합니다.
2: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1: 스키데스
0: 에
1: 스키
0: 좋아하다 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2: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코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1: です를
0: 생략하고
1: 好きです
0: 대신에
1: 好き
0: 라고만 해도 됩니다.
2: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 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처럼
1: 私は
0: 를 분명히 말한 거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좋아하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4: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음식은뭘좋아해요?
1: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1: 何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1: 何が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4: 寿司が好きです.
2: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2: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1: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2: 잘따라하셨나요?
0: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1: J-POP, J-POP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J-POP 가 好きです. J-POP 가 好きです.
0: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1: 만화, 만화
0: 입니다.
2: 따라서발음해보세요.
3: 만화가 好きです. 만화가 好き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本当ですね.
1: 本当.
0: 는
1: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 것입니다.
1: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2: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1: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4: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5: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4: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6: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
1: ー。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조금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2: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2: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테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테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2: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강한 대형 태풍 13호 돌핀이 5일 오전 6시에 일본 남쪽에서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아마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해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5일부터 아마미 지방에서는 6일에는 파도가 강해져 5일 예상되는 파도의 높이는 오키나와 현에서 9m,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9m, 아마미 지방에서 6m입니다. 태풍의 접근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 5일 오키나와 현에서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그리고 6일의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40m, 아마미 지방에서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60m, 아마미 지방에서 35m로 전망돼 오키나와 현에서는 일부 가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렬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는 등의 대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쯤에 걸쳐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큐슈 남부와 시코쿠에서는 높은 파도에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여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4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2,499만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를 입은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물자를 전달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 여엔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사용해 음료수 등 식료품 외에 간이용 쿨러 등을 조달해 재해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 의한 가설 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여엔, 통행 금지가 계속되는 큐슈 자동차도와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 등에 206억 여엔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0: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저가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AI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관련한 항목을 신설해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장기전을 상정한 전쟁 계속 능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동시에 AI나 반도체 등의 선진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방위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장비품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연대는 중대한 우려이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기술해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된 방위백서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서는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4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주조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직접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조총괄공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정부는 미국인의 영주 허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수입 요건으로서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와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수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자가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인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 요건을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은 자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기존의 운용을 이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지난달 별세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의 인기 작품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작이 5일 발매됐습니다. 이에 맞춰 도쿄 도내의 서점에서는 4일 밤 시리즈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백야행과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로 알려진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는 지난달 23일 6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씨의 최신작 영원의 기억은 천재 물리학자가 전문 지식을 구사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가 되는 장편 미스터리입니다. 발매를 앞두고 4일 밤 도쿄 신주쿠구의 서점에서는 시리즈의 역대 담당 편집자 4명이 등단해 작품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중 문고본을 담당했던 편집자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작품이 많이 있어 시대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를 쫓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읽어도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히가시노 씨의 작품은 모두 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품들인데 자신은 미스터리 작가다라고 항상 말했고 최신작은 미스터리 작가 중에 미스터리 작가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쓴 감동을 초월한 구국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후 사전에 예약해 모인 약 50명의 팬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오전 0시를 맞이하자 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 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 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4: 네코 카페 때 릴렉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5: 猫는
0: 고양이.
5: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5: 好きです.
0: 에?

0: 는 좋아하다 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1: 스키데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고양이
1: 네코
0: 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1: 네코가 스키데스
0: 라고 합니다.
2: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1: 스키데스
0: 에
1: 스키
0: 좋아하다 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2: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코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1: です를
0: 생략하고
1: 스키です
0: 대신에
1: 스키
0: 라고만 해도 됩니다.
2: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 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와타시와 코노 네코가 스키데스
0: 처럼
1: 와타시와
0: 를 분명히 말한 거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스키데스 코노 네코가 스키데스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4: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음식은 뭘 좋아해요?
1: 食べ物는
0: 음식.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1: 何는
0: 의문사로 무엇이라는 뜻이죠.
1: 何が好きですか?
0: 는 뭘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4: 寿司が好きです.
2: 초밥을 좋아해요.
0: 초밥은 해외에서도 유명하죠?
2: 네,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1: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寿司が好きです.
2: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 볼까요? 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1: J-POP,
0: J-POP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J-POP가好きです. J-POP가好きです.
0: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1: 만가,
0: 만가입니다.
2: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만화가 好きです. 만화가 好き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5: 本当ですね.
1: 本当는
0: 本当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1: 本当ですね는
0: 정말 그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2: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本当ですね.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5: 本当ですね。
6: 마이크도 이시조니 팝컬처.
2: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좀 색다른 커피숍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 나온 고양이 카페처럼 일본에서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카페로는 고양이 외에도 올빼미 카페나 토끼 카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2: 네,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은 동물을 좋아하는 손님끼리 금세 친해질 수 있겠네요.
0: 네, 이 밖에도 메이드 차림을 한 점원이 주인에게 주인님 고슈진사마라고 부르면서 접대하는 메이드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조교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2: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강한 대형 태풍 13호 돌핀이 5일 오전 6시에 일본 남쪽에서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아마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해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5일부터 아마미 지방에서는 6일에는 파도가 강해져 5일 예상되는 파도의 높이는 오키나와 현에서 9m,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9m, 아마미 지방에서 6m입니다. 태풍의 접근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 5일 오키나와 현에서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그리고 6일의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40m, 아마미 지방에서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60m, 아마미 지방에서 35m로 전망돼 오키나와 현에서는 일부 가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렬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는 등의 대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쯤에 걸쳐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큐슈 남부와 시코쿠에서는 높은 파도에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여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4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2,499만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를 입은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물자를 전달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 여엔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사용해 음료수 등 식료품 외에 간이용 쿨러 등을 조달해 재해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 의한 가설 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여엔, 통행 금지가 계속되는 큐슈 자동차도와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 등에 206억 여엔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0: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

0: 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저가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AI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관련한 항목을 신설해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장기전을 상정한 전쟁 계속 능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동시에 AI나 반도체 등의 선진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방위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 장비품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연대는 중대한 우려이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기술해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된 방위백서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서는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4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주조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직접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조 총괄공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정부는 미국인의 영주 허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수입 요건으로서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와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수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자가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인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 요건을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은 자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기존의 운용을 이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지난달 별세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의 인기 작품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작이 5일 발매됐습니다. 이에 맞춰 도쿄 도내의 서점에서는 4일 밤 시리즈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백야 행과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로 알려진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는 지난달 23일 6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씨의 최신작 영원의 기억은 천재 물리학자가 전문 지식을 구사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가 되는 장편 미스터리입니다. 발매를 앞두고 4일 밤 도쿄 신주쿠구의 서점에서는 시리즈의 역대의 담당 편집자 4명이 등단해 작품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중 문고본을 담당했던 편집자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작품이 많이 있어 시대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를 쫓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읽어도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히가시노 씨의 작품은 모두 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품들인데

자신은 미스터리 작가다라고 항상 말했고 최신작은 미스터리 작가 중에 미스터리 작가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쓴 감동을 초월한 구국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후 사전에 예약해 모인 약 50명의 팬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오전 0시를 맞이하자 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5: 猫는
0: 고양이.
5: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5: 好きです.에
0: 好き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5: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5: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 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5: です를
0: 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탐이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0: 私は를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3: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나니가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3: 스시가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 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J-POP が好きです。J-POP が好きです。
0: 漫画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漫画는
5: 漫画、漫画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타미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6: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6: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

0: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족욕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1: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강한 대형 태풍 13호 돌핀이 5일 오전 6시에 일본 남쪽에서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아마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해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5일부터 아마미 지방에서는 6일에는 파도가 강해져 5일 예상되는 파도의 높이는 오키나와 현에서 9m,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9m, 아마미 지방에서 6m입니다. 태풍의 접근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 5일 오키나와 현에서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그리고 6일의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40m, 아마미 지방에서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60m, 아마미 지방에서 35m로 전망돼 오키나와 현에서는 일부 가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렬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는 등의 대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쯤에 걸쳐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큐슈 남부와 시코쿠에서는 높은 파도에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여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4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2,499만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를 입은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물자를 전달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 여엔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사용해 음료수 등 식료품 외에 간이용 쿨러 등을 조달해 재해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 의한 가설 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여엔, 통행 금지가 계속되는 큐슈 자동차도와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 등에 206억 여엔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0: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저가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AI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관련한 항목을 신설해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장기전을 상정한 전쟁 계속 능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동시에 AI나 반도체 등의 선진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방위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장비품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연대는 중대한 우려이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기술해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된 방위백서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돼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서는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4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주조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직접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조 총괄 공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정부는 미국인의 영주 허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수입 요건으로서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와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수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자가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인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 요건을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은 자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기존의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지난달 별세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의 인기 작품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작이 5일 발매됐습니다. 이에 맞춰 도쿄 도내의 서점에서는 4일 밤 시리즈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백야행과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로 알려진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는 지난달 23일 6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씨의 최신작 영원의 기억은 천재 물리학자가 전문 지식을 구사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가 되는 장편 미스터리입니다. 발매를 앞두고 4일 밤 도쿄 신주쿠구의 서점에서는 시리즈의 역대 담당 편집자 4명이 등단해 작품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중 문고본을 담당했던 편집자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작품이 많이 있어 시대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를 쫓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읽어도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히가시노 씨의 작품은 모두 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품들인데 자신은 미스터리 작가다라고 항상 말했고 최신작은 미스터리 작가 중에 미스터리 작가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쓴 감동을 초월한 구국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후 사전에 예약해 모인 약 50명의 팬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오전 0시를 맞이하자 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가와이. 민나 고한을 食べています. 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 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猫 カフェって リラックス 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2: 可愛い。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네코 카페때 리락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4: 猫는
0: 고양이.
4: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4: 好きです.에
0: 好き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4: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4: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4: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4: 스키데스
0: 에
4: 스키
0: 좋아하다 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코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1: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3: 음식은 뭘 좋아해요?
4: 食べ物는
0: 음식.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4: 何?는
0: 의문사로 무엇이라는 뜻이죠.
4: 何が好きですか?는
0: 뭘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2: 寿司が好きです.
3: 초밥을 좋아해요.
0: 초밥은 해외에서도 유명하죠.
3: 네,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寿司が好きです.
3: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4: J-POP, J-POP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2: J-POP가 好きです. J-POP가 好きです.
0: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4: 만가,
0: 만가입니다.
3: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만가가 好きです. 만가가 好き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4: 本当는
0: 本当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4: 本当ですね는
0: 정말 그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3: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本当ですね.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가와이.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本当にかわい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5: 猫 カフェ 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5: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3: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조금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3: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3: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3: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 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4: 네코 카페 때 릴렉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5: 猫는
0: 고양이.
5: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는
0: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5: 스키데스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5: 네코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5: 네코가 스키데스.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5: です를
0: 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처럼
5: 私は
0: 를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好きです. この猫が好きです.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주어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나니가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2: 스시가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따라하셨나요
0: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 J-POP 을좋아하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2: J-POP が好きです。J-POP が好きです。
0: 漫画を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漫画는
5: 漫画漫画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4: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
1: ー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욕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강한 대형 태풍 13호 돌핀이 5일 오전 6시에 일본 남쪽에서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아마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태풍은 서쪽으로 이동해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5일부터 아마미 지방에서는 6일에는 파도가 강해져 5일 예상되는 파도의 높이는 오키나와 현에서 9m,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9m, 아마미 지방에서 6m입니다. 태풍의 접근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 5일 오키나와 현에서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그리고 6일의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40m, 아마미 지방에서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오키나와 현에서 60m, 아마미 지방에서 35m로 전망돼 오키나와 현에서는 일부 가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렬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는 등의 대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쯤에 걸쳐 높은 파도와 폭풍에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큐슈 남부와 시코쿠에서는 높은 파도에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여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4일 강요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42억 2,499만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를 입은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물자를 전달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 여엔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사용해 음료수 등 식료품 외에 간이용 쿨러 등을 조달해 재해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 의한 가설 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여엔, 통행 금지가 계속되는 큐슈 자동차도와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 등에 206억 여엔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0: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저가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AI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관련한 항목을 신설해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장기전을 상정한 전쟁 계속 능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동시에 AI나 반도체 등의 선진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방위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 장비품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연대는 중대한 우려이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기술해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된 방위백서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0: 정부는 미국인의 영주 허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수입 요건으로서 가구당 연간 총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와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수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자가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인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 요건을 4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은 자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기존의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지난달 별세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의 인기 작품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작이 5일 발매됐습니다. 이에 맞춰 도쿄 도내의 서점에서는 4일 밤 시리즈의 역대 편집자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백야행과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로 알려진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는 지난달 23일 6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씨의 최신작 영원의 기억은 천재 물리학자가 전문 지식을 구사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가 되는 장편 미스터리입니다. 발매를 앞두고 4일 밤 도쿄 신주쿠구의 서점에서는 시리즈의 역대 담당 편집자 4명이 등단해 작품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중 문고본을 담당했던 편집자는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작품이 많이 있어 시대가 히가시노 케이고 씨를 쫓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읽어도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히가시노 씨의 작품은 모두 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품들인데 자신은 미스터리 작가다라고 항상 말했고 최신작은 미스터리 작가 중에 미스터리 작가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쓴 감동을 초월한 구국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후 사전에 예약해 모인 약 50명의 팬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오전 0시를 맞이하자 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可愛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J-POP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1: J-POP가 好き です. J-POP가 好き です.
0: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2: 만가,
0: 만가입니다.
3: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만가가 好き です. 만가가 好き 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本当ですね.
2: 本当는
0: 本当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2: 本当ですね는
0: 정말 그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3: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本当ですね.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可愛い.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6: 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7: 猫 カフェ って リラックス できるよね.
5: 本当ですね.
7: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3: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좀 색다른 커피숍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대화에 나온 고양이 카페처럼 일본에서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카페로는 고양이 외에도 올빼미 카페나 토끼 카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3: 네,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은 동물을 좋아하는 손님끼리 금세 친해질 수 있겠네요.
0: 네, 이 밖에도 메이드 차림을 한 점원이 주인에게 주인님, 고슈진사마라고 부르면서 접대하는 메이드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조교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3: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这里是 NHK 日本国际传媒华语广播。本次华语新闻使用 AI 播音。
1: 现在开始播送日本时间。